0: Can I be happy? 아, 매일 웃고 이렇게까지 웃어야 되나요? 이거는 쿠키로 들어가자요. 이거는 마지막 쿠키로.
1: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으로서 진짜. 내가 이렇게 찍는 거야 정말.
2: 100.5 FM Bahana Radio, Radio Informasi dan Hiburan.